0: 있을 것 같아.
1: 그런 날 같은 게 뭘 빼낼 수 있겠어 널 두었게. 징그리만큼의 무게를 잠깐이라도 나눌 수 있게 babe. 영원한 약속은 못 지키다 오질 수 있어 너의 아쉽죠. 언제나 찾아줘 달콤한 꿈.